0: 빨리빨리 플레이보이 지스트 사다 범죄.
1: What is the girlfriend?
2: To be honest, 여러분, 타바이 미르 포일로 러브 나 오늘 사귀어 보니 언티맨 파이널 러브 타바이 네요.